0: 머리
1: 웃지네 바하마 웃지네 바하마
0: 뭐야 what you say hey what you say
1: 웃지네 바하마 웃지네 바하마
0: what you say baby girl what you say